우아연계 여기야껏 아버지만제 우아연계 안겠구나자카라저와저마대만제 우아연계 안겠구나티켜 해완제 엄마가르쳐렌제 안겠구나 시끄러워 꼬마 시끄러워 꼬마 이제 잠인데 뭐예요?